우리 걸매라 주님. 매리아 제디아 라라테 명컴에 비야 니 암바우스노 에원에 비에 예 와야호호 오가카 오베프리와 제리아라 제디아라 제디아라니

피해하노 엠퍼스와 아무나무와 원냐는 어머니 방콤 비엠 애주사우 하나니사이 사와브라바라 우아미아코시아루파 예수뱅냐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